0: 그래, 뭐나 보더니. 아. 석기라지당 가로 기어두 호띠 늦게 락힘이. 뭔 노래, 운하 꼬리쳐 놀아보띠, 껍떡거리, 히라리라, 못띠만이 껴보이들 쪼, 쪼, 뿌리나.
1: 아.
0: 두 가지 두 컷거리쳐.
1: 나나.
0: 아, 꺼는 거 해달래.